0: 이 몸싸는다라는
1: 그 빌라군의 거인가? 너는 그 야인?
2: 말로 이 말로 이거 어떻게
1: 해? 이제 꼭 복사.
2: 말로 이거.
0: 흘러 무슨 말이야? 막간이 누나디냐? 아무것도 온 설마 희선을 낳기여이 설마 희선이 이니 국만이 몸싸는다라? 니한테 안 뺏을 숨박? 뭐 될 이거?